0: 锻炼了。哎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嘿呀！ 梅花鹿现在淤泥里吗？这什么情况？
1: 大运河对于我们的生活非常重要，成因水美，河筑成兴。
2: 大运河需要大家一起来保护，可不能侵占河道。
1: 还有，可不能在运河边投放、堆放垃圾。
3: 要合理开发，展现运河风光。
1: 为了更好的明天，保护运河，靠大家。